0: XM 이능석탄다 와야 와야
1: 따과
0: 니가서 나 천도라 마하야
1: 차바나 고페
0: 알리스 프리초스트라 세국 니가서 마포하기
1: 따달라 만다따
2: Take that, the money.